사들래 사들래 하마리 끌랑이 사리 데서다 사리 랑데 사등 데서다 사리 랑데 랑상래 바이클래 랑사 승마노 로팔래 바이클래 로팔 승마노 나나 보자그 마나 사등 나나 보자그 마나 사등

사자 영어래 마이크 마자라 영어나 영어래 태경 마자라 영어나 사득박 아 사자 그 정사 탕나 문학마 파인 카바는 와서 가는 사자 야타르 무라 야타르 태까르 송르 송르 사용 바이까나 아 사자 바이래

0: 아버대 아버 어른 놈
1: 하자마카
0: 보러 신하니 때 자대 할 것을 응이냐이 루쿠니 부스강어 늑적이 많으니 아 너거 너 당이냐이 아주고 일래카 스른가 그게 뭐 루쿠니 먹을 것은 응이 늑적이 많으니까
1: 하자마카 그런 너랑 밥대 하게 버리겠어